0: 미대? 어이 미대? 이래가서 애들만 된다 뭐 지금 지랄하잖아.
1: 어디 있어?
2: 이게
1: 뒤에 맞으면
2: 키나 보는 거 같잖아. 이티 버치 아르바이트 말할 거 같지는 봐요. 아 걔요 라인이 어디서 보는 거지?
1: 빨리 가야 돼.
0: 이 둘째 깨워야 돼. 진짜 가면 너와 술을